야오 따이오 리가 나와가냐오 아 타라타라야오 니모가냐오 마 피아노와 페라니 워시카시카니 워라킨토이카 오와니 딘넨노 발레 문아토 타니 마보 호와니요 야야야야야 히쿠데노 무에라니 케르라 Era agora a Mahalek Nepal. 16:43 minutos. Me compa nele tudo para tampera volume com nemu olelo vo kala mpira. Nimo sweli hani wo hipi sashara vo mkhala bankela awerna modlo mpira nayo.